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방송 시드니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나혜인입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해외에 출국해 다시 호주로 입국하려면 여행 권한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보통 RRV, 즉 Resident Return Visa를 입에 5년마다 갱신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 RRV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신청 비용이 7월 1일부터 무려 두 배나 올랐기 때문인데요. 기존 490불이었던 신청비가 1475달러로 인상됐습니다. 항공료의 RRV 신청 비용까지 다양한 호주의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에 대한 토론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시민권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민자들 역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있고 지나친 물가 상승과 이자율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인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RRB 말고도 여러 카테고리의 비자 신청비가 7월부터 인상됐습니다. 잠시 뒤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 밖에 데일리 오버뷰

0: 종류 오늘은 멜번에서 한국의 단청과 놀이개, 연꽃 문양 등 한국 전통을 타투 예술로 그려내는 멜번의 아티스트 솔단님을 만나보고요. 매주 목요일 함께 영화 이야기 나누는 시간 시네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로 자리 잡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1: 2026년 7월 1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케언즈 해상을 통한 밀입국자 전원이 추방된 가운데 대만 국적 남성이 밀입국 알선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호주 가계 주택 대출 이자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으며 빅토리아주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즐랜드가 전기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행 첫날인 어제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치권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당권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얼마 전 퀸즐랜드 북부 해안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국적자들이 모두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버크 내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비자 없이 호주에 입국을 시도한 사람들 모두 현재 추방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34세 대만 국적의 남성이 밀입국 알선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늘 케언즈 법원에 화상으로 출석합니다. 한편 자유당 연립의 존오 더니엄 내무담당 예비장관은 이번 사건이 호주의 국경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2: This sort of activity is what sends a message to people smugglers wherever they might be. Our system is working. We can get.
1: 더니엄 예비장관은 이런 사건은 호주의 국경 시스템에 허점이 있으며 돈만 내면 사람들을 호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 세계 인신매매 밀입국 조직에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은 자원 부족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의 온라인 안전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녹색당과 자유당 연립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색당

0: You are listening to SBS.
1: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two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2: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위원회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권한이 없어 기업들의 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 개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퀸즐랜드 경찰이 전기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관련 새로운 규정 시행 첫날인 어제 14대

0: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1: 유엔 산하 과학 패널이 인공지능에 관한 첫 번째 글로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40명의 전문가가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AI가 책임감 있게 활용될 경우 의료와 기아 문제, 교육,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각국 정부의 규제와 관리 체계를 앞서가고 있어 위험 관리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AI 개발 역량이 소수의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세계 최대의 AI 컴퓨팅 클러스터의 연산 능력 가운데 75%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위원장인 캐나다 컴퓨터 과학자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AI 기술과 효과적인 위험 관리 사이의 격차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Looking ahead, the gap between rapidly improving capabilities and effective risk management methods may lead to catastrophic outcomes.
1: 벤지오 교수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발전 속도와 효과적인 위험 관리 사이의 격차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이버 보안 위협은 물론 생물학적인 위험, 허위 정보 확산을 통한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 침해 등 다양한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당일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돌아온 김민석 의원과 정청래 전 당대표의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도 지난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검토된다는 소식에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멜번의 한 지역 의료센터 밖에서 15세 소년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0대 2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16세와 19세 남성으로 현재 강력반 형사들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어젯밤 멜번 북부의 크레이기번의 한 의료센터 밖에서 15세 소년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입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가계가 주택 마련을 위해 부담하는 이자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서비스 기업 KPMG 오스트레일리아는 과거 호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 소득에서 부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5.9%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금리가 높았던 1989년에서 1990년 당시 최고치인 5.7%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빅토리아주 가계의 소득 대비 이자 상환 부담률이 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다음 달 실시되는 전국 인구조사 센서스를 앞두고 모든 가구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가 독려됩니다. 인구조사는 호주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호주의 인구 구성과 사회 전반의 모습을 파악하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 통계조사입니다. 올해 인구조사는 8월 11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호주통계청 데이빗 그루엔 박사는 인구조사 자료가 정부기관과 단체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테니스 윔블던 선수권 대회에서 노박 조코비치가 스테파노스 치치파스를 완파하고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7번 시드 조코비치는 치치파스를 세트스코어 3-0으로 꺾으며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승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조코비치는 로저 페더러가 보유한 윔블던 남자 단식 최다인 105승 기록에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조코비치는 다음 경기에서 25번 시드의 프랑스 선수 아르투르 랭데르네큐스와 맞붙으며 통산 8번째 윔블던 우승과 역대 최다인 메이저 대회 25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월드컵에서는 벨기에가 경기 막판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며 세네갈을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벨기에는 후반까지 2-0으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었지만 후반 막판에 3골을 몰아치며 대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틸레만스의 두 번째 골은 연장 후반 125분에 터진 극적인 결승골이었습니다. In this astonishing tale. No. Up and over. And it is over. 벨기에가 극적인 승리로 16강에 진출하면서 오늘 보스니아를 꺾은 미국과 오는 7일 16강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잉글랜드도 오늘 콩고 민주공화국을 2-1로 누르고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8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7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0: 시드니 대체로 맑겠습니다. 12도에서 낮 기온 18도. 멜번 오전에 구름 끼겠습니다. 오전 6도, 낮 기온 12도. 브리즈번 대체로 흐리겠고 15도에서 24도. 퍼스 오전에 구름 많겠고 11도에서 18도. 애들레이드 11도에서 14도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캔버라 오전 5도, 낮 기온 8도로 소나기 오는 곳 있겠고, 호바트 오전 구름 끼고 쌀쌀하겠고 5도에서 11도. 다윈 오전에 소나기 오겠습니다. 23도에서 낮 최고 31도. 고국 서울은 내일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 21도에서 30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7월 2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1: 원 인스턴트 MVP 스타터스? Join the new Dick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2: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3: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2026년 7월 2일 목요일 방송 오늘도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첫곡 준비했습니다. 뱀과 요셉이 부르는 노래 달달해 듣고 데일리 오브 뷰로 이어갑니다.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2026년 7월 1일 목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호주와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잠시 뒤에는 멜번에서 한국의 전통 문양을 타투로 그려내는 타투이스트 솔단님과의 이야기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시네챗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명작이죠. 기생충 들여다봅니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오늘의 첫 순서는 익스플레이너입니다. 매년 7월 1일은 호주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금과 최저임금, 각종 제도가 바뀌는데요. 비자 신청비도 예외가 아니죠. 올해는 학생비자와 기술이민, 배우자비자 등 주요 비자의 신청비가 25% 안팎으로 인상됐고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인 RRB, Resident Return Visa는 무려 $1,000이 올라서 굉장히 높게 올랐습니다.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지나친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크다는 반응인데요. 그밖에 어떤 비자가 올랐는지 오늘 익스플라이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SBS 라디오.
2: 익스플레이너. 호주에서는 매년 7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각종 제도와 요금이 함께 조정됩니다. 네, 새로운 회계연도가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 7월 1일부터 변경되곤 합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이민자 그리고 호주에 오길 기대하고 있는 분들의 관심사 중 하나를 꼽자면 아마 비자 신청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주 비자 신청비가 7월 1일부터 다시 인상됐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비자는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신청됩니다.

시청비가 인상이 됐는데요. 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 비자들의 신청비 인상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 내무부의 비자 신청비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네, 비자 신청비를 입력하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올해 6월 말과 7월 초의 비자 신청비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확인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 비자의 신청비는 이 기간 동안 약 25%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먼저 워킹홀리데이 1년차 신청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417 비자 신청비는 670달러에서 840달러로 인상이 됐는데요. 인상폭은 약 25%입니다. 이어서 졸업생 임시비자, 네, 485 비자의 신청비는 4,600달러에서 5,750달러로 역시 25%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독립기술이민 189 비자의 신청비는 6,135달러, 또 주정부 후원 비자인 190 비자의 신청비는 6,140달러로 인상이 됐는데요. 두 비자의 직전 신청비는 4,910달러였으니까 이 역시도 25%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고용주 후원 비자인 482 비자는 3,210달러에서 4,015달러로 역시 25%가량이 인상됐고요. ENS 비자인 186 비자의 신청비 역시 4,910달러에서 6,140달러로 약 25%가 인상됐습니다. 배우자 비자인 820, 801 비자와 309, 100 비자의 신청비는 9,365달러에서 11,710달러로 역시 25%가량 인상됐습니다. 이번 비자 신청비 인상액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RRV 비자로 알려진 155, 157 비자 신청비의 인상입니다. 직전에 비해서 무려 3배 수준으로 비자 신청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해외에서 다시 영주권자로 호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행 권한을 갱신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청하는 비자가 바로 RRV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의 여행 권한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해외를 오갈 경우에는 RRV 비자를 다시 또 받아야 합니다. 네, RRV 비자의 신청비는 7월 1일부터 1,475달러로 인상이 됐는데요. 직전까지 490달러였기 때문에 3배 수준으로 신청비가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비자 신청비뿐만 아니라 기술이민 비자의 최소 연봉 기준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후원 기술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더 높은 연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상폭은 약 3.8%입니다. 네, 이에 따라 핵심 기술 스트림의 최소 연봉은 호주화 기준으로 기존 연 76,515달러에서 7만

0: You are listening to SBS.
1: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two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2: 달러에서 $146,576로 상향 조정됩니다. 네, 이는 사파리 비자로 불리는 기술 인력 수요 비자의 전문 기술 스트림 신청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임시 기술 이민 소득 기준도 76,515 호주 달러에서 79,423달러로 인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지역 고용주 후원 기술 비자와 지역 후원 이민 제도 비자 신청에 적용이 됩니다. 네, 새로운 소득 기준은 7월 1일부터 접수가 되는 신규 고용주 지명 신청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7월 1일 이전에 접수가 된 고용주 지명 신청과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이번 변경 사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4: 네, 익스플레이너 오는 7월 1일부터 인상된 호주의 비자 신청비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RRB, 이 영주권자들은 이 레지던트 리턴 비자 때문에 5년에 $1,470, 대략 1년에 $300씩 세금을 더 내는 셈인데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지만 이 이민자 사회의 반발이 높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전환의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6: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like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4: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청과 노리개, 연꽃 문양까지 한국 전통의 미감이 이제 멜번에서 타투 예술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색감과 곡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행복과 안녕의 의미를 피부 위에 새기고 있는 건데요. 해외에 뿌리를 둔 한인들에게는 정체성과 연결의 상징으로, 또 비한인들에게는 한국의 역사와 미학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멜번이라는 다문화 도시에서 한국 전통 문양 타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타투이스트 솔단님을 만나봅니다.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7: 멜번에서 활동하는 한인 타투이스트가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인 타투 작업으로 풀어내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청 무늬와 노리개 같은 한국적인 요소들이 피부 위에 예술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솔다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멜번에 위치한 샵에서 작업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솔다 씨입니다.
7: 네, 반갑습니다. 멜번에선 어떤 스타일의 타투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8: 저는 그런 한국의 전통 문양들과 동양적인 상징 요소들을 제 느낌대로, 제 스타일대로 재해석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 네, 그렇군요. 그럼 단청이나 노리개 같은 한국 전통 문양을 타투 작업에 활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8: 제가 타투 시작을 그 불교의 만다라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0: 그래서부터 점차 발전을 하면서 단청이나 놀이개의 그런 색감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도 너무 좋고,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한국 전통 문양 가운데서도 특별히 타투로 옮기기에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0: 디자인적으로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색감이나 그런 곡선들, 그런 게 사람 몸에 올라갔을 때 그런 사람 몸의 곡선과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그냥 미학적으로도 아름답지만 단청이나 놀이개에 담긴 의미 하나하나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래도 타투로서 아니면 그냥 작업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멋도 있고요.
1: 네, 그렇군요. 최근 작가님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과 호주 원주민 그림을 융합한 타투 도안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0: 호주 분들이나 저희 우리나라의 사람들이나 그 생활 깊숙이 좀 환경이나 자연, 사람들과 연결돼 있는 거 그런 걸좀 중요시하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서로 다른 문화지만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게좀 흥미로웠고 매번 와서 느낀 게 그런 게좀 흥미로웠고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런 걸 한번 융합을 해보고 싶었어요.
1: 그렇군요. 그럼 호주에서도 한국적인 타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그리고 한국적인 타투를 찾는 분들이 주로 어떤 이유로 작업을 요청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0: 네,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직 호주에 온지한 달밖에 안 돼서 그렇게 좀 통계를 아직 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문의도 되게 많이 오는 편이고 작업물 자체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고 계세요. 크게 세 가지 분들이 계시는데 한 가지 분들은 이제 호주나 해외에서 오래 거주를 하고 계시거나 이제 나고 자라신 분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뿌리가 한국이다 보니까 그런 정체성을 좀 지니기 위해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아니면 정말 그냥 이제 미학적으로 단청이나 놀이개가 정말 아름다운 요소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미학적으로 보기 아름답다고 생각하셔서 받으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세 번째 분들은 이제 K컬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진짜 멜버른도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고, 정말 다양한 문화권이 섞여서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도시고. 근데 그런 데에서도 외국인데도, 지나가다 보면 무조건 한국말을 할줄 아시는 외국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런, 뭐,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좀 넘어서 한국의 전통 문화나, 역사, 철학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새기러 오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1: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객분들 가운데 한국인이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 전통 문양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0: 한국의 전통 문양이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뻐서 받으러 오셨다가 제가 이제 의미를 말씀을 해드리면 더 좋아하시면서 그 타투에 더 애착을 가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1: 네,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멜번이라는 도시에서 한국 전통 문양 타투를 한다는 점은 솔다 작가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멜번이라는 도시가 호주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굉장히 정말 그런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더 한국적인 것들, 그런 게더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렇다면 타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거나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느끼실까요?
0: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뭔가 한국을 대표한다 이렇게까지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멜번에서 해외에서 단청이라는 한국 전통 문양을 작업하고 있는 사람인 만큼, 그건 좀 책임감이 좀더 있긴 한데요. 제가 뭔가 이 작업으로 인해서 한국과 연결을 시켜준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동양적인 미감이나 한국적인 전통 문양에 대한 미감, 미학적인 거를 같이 경험할 수 있게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로 인해서

0: 처음 한국을 접해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작업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국 전통 문양 타투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0: 그쵸, 있죠. 제가 지금 온지 아직 한 달밖에 안 돼서 막 많은 분들을 만나보진 못했는데, 이분도 딱 그런 분이세요. 호주에서 오래 거주하고 계시고, 나고 자라셨지만, 뿌리가 한국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저한테 그 기둥 무늬를 이제 지금 팔에 새기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한국말, 영어가 더 익숙하고, 한국말이 좀더 서툴지만, 그래도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려고 하시고, 그걸 새기려고 하시는, 간직하려고 하시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앞으로 타투이스트로서 더 시도해보고 싶은 한국적 소재나 작업 방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그런 전통 문양들이나 요소들 중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보통 단청이나 놀이개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의 전통 문양, 뭐 공예, 미술 등에 정말 제가 아직까지도 도전해보지 못한, 디자인해보지 못한, 제 스타일대로 재해석해보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요소들 하나하나 더 도전을 해보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도 이제 원래는 불교가 바탕이기 때문에 그런 불화나 뭐 도교,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림들이나 한국의 민화 이런 거를 또더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1: 네. 한국 전통 문양이 타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문화의 아름다움도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멜번이라는 다문화 도시 안에서 한국적인 미감을 알리는 작업이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받길 기대해 봅니다. 솔다 타투이스트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투이스트 솔다시였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 호주에서 한국의 전통 문양을 타투로 새기고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희는 카에드의 올라올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집에서 만나보세요.
1: 네, 2026년 7월 1일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네챗.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시작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 그리고 시드니 영화제를 포함한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잇따라 주목을 받으며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영화. 네, 오늘 만나보실 작품은 바로 봉준호 감독의 패러사이트 기생충입니다. 웃음으로 시작해 긴장으로 이어지고 계층의 간극과 인간의 욕망을 날카롭고도 유머러스하게 비틀어 이 봉 감독의 영화는 어떤 거창한 메시지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단면을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네챗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유화정 프로듀서입니다.
2: 위클리 시네챗 featuring SBS On Demand.

0: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1: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2: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0: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3: 오늘은 반가운 감독님의 작품을 가져오셨네요.
4: 네, 맞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2019년 영화 기생충입니다.
3: 네. 20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수상을 시작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며 오랜 시간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작품이죠.
4: 네, 현재까지도 사실은 수작으로 계속해서 화제가 되죠. 어떤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비교되기도 하고요. 김 씨 가족과 박 사장 가족, 이렇게 두 가족을 중심으로 탐욕과 계층 간 차별을 아주 신랄하고도 기가 막히게 표현했던 영화였는데요. 한국적인 캐릭터들과 배경, 이야기 전개 과정임에도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점에 굉장히 인류 보편적인 정서, 풍자 방식이 아주 큰 매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3: 네, 그리고 그 두 가족 외에도 박 사장 집의 가정부였던 문광의 스토리와 캐릭터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 영화 안에서.
4: 맞아요.
3: 네, 이 작품을 보면 뭐 단순한 가족 이야기라기보다 결국은 그 서로 다른 삶의 공간이 얼마나 쉽게 겹치고 또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설정이 실제 이야기 안에서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다들 보셨을 것 같지만 또 한번 영화 줄거리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4: 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는 그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김 씨 가족의 장남 기우가 박 사장의 딸 다혜의 과외를 맡게 되면서 이제 시작되는데요. 기훈은 이제 박 사장의 집을 방문한 뒤에 기훈의 가족 전부를 박 사장의 집으로 위장 취업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네. 어쨌든 그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죠. 이를테면 이제 아버지는 기사, 그리고 어머니는 그 집의 가정도, 그리고 여동생은 미술치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장 취업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 주셨던 문광은 이제 박 사장 집에서 해고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모두가 넘치는 욕심, 자신들이 가진 선을 지키려는 차별 끝에 결국은 이 두 가족, 문광까지 걷잡을 수 없는 사건들에 연료되고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혼란 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5: 뭐야, 소독해? 손 닫아.
6: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독도 하고.
7: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 건강들 하시고.
8: 일거리가 없으셔도.
7: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9: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
7: 구라를 좀 치지 뭐.
9: 너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대면 나 떨어지냐.
5: 아이씨 죽을래.
9: 저는 이게 위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0: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부자들이 원래 참 잘 속아.
9: 사모님이 뭐랄까.
5: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Is it okay with you?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재질인데.
9: 침팬지를 그린 거죠?
5: 자화상이에요.
11: 미술쌤도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9: 제가 사람 하나가 휙 하고 떠올랐는데.
5: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지모 그는 이사촌.
3: 거짓말의 연속과 서로 속이는 과정에서 아슬아슬한 가득한 사건들을 지나 이 문광의 재등장 후 영화의 성격이 스릴러처럼 바뀌면서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장면이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영화 전체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4: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시점을 중심으로 영화가 저는 약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 느낌으로 굉장히 색채가 달라지면서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 유지했던 가족 간의 공생 관계들이 한꺼번에 이제 무너지는 계기가 되죠. 영화 내내 영상과 대사로 표현했던 차별과 또 비판적인 사회

0: 비판적인 내용들이 후반부에 각 인물들의 감정으로 폭발하면서 결국 모두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마는데요.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과거에도 있었던 우리 사회의 가장 모순적이고도 반복적인 상황을 한국적인 배경 아래 날카로이 표현했던 영화고요. 배우들의 열연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중요했고, 또그 봉준호 감독 특유의 그 공간이 주는 상징적 역할의 배치, 또 흡입력 있는 영상미 등은 아주 볼거리 가득했죠. 또 감독님이 중간중간 심어놓으신 그 재미, 재치, 그리고 그 여운을 남게 하는 강렬한 이제 장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했던 영화입니다.
1: 네. 여기서 봉준호 감독님과의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2: 그말 그대로 이 영화가 이제 인간에 대한 예의,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어떻게 되면 그 위태롭게 붕괴하는 순간 같은 게 영화에 있는데 그 붕괴의 어떤 도화선 같은 게 냄새예요, 영화에. 그래서 냄새라는 모티브가 되게 밀접하게 쓰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 아까 뭐 서로 상반되는 거를 같이 묶어서 영화에서 많이 다룬다고 얘기하셨는데, 특히나 이번 영화에서 그 빈과 부라는
1: 네.
2: 그 주제이기 때문인지 그 섞여 있음 자체가 되게 밀접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가까운 거리로 밀접하게 그 대조되는 두세 개가 엮여 있거든요. 이 영화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상황이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사적인 거리, 다른 사람의 프라이빗한 삶을 가까이서 엿보는 듯한 그런 시점으로 구성돼 있어요, 영화 자체가. 특히 이 영화는 뭐 가난과 빈과 부라는 전 세계 지금 거의 공통된 테마잖아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 문제로부터. 그런 공통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충분히 보편적인 데다가

0: SBS.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1: 호주 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 차근차근 헤쳐나가세요.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뉴스와 정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2: SBS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사, 구글 홈, 애플 스마트 스피커로 간편하게 연결해보세요. 언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최신 뉴스와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 SBS 코리안 팟캐스트라고 말해보세요. SBS 오디오, 여러분의 하루에 딱 맞는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1: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정확한 뉴스,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호주 한인사회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방송 시네챗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네챗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로 자리 잡은 영화죠. 이 봉준호 감독의 패러사이트 기생충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에 앞서서 익스플레이너 시간에서는 이 7월 1일부터 인상된 호주의 비자 신청비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멜버른의 타투 아티스트 솔단님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 한국의 단청과 노리개 연꽃 문양 등을 이런 한국 전통을 타투 예술로 그려내는 멜버른의 타투 아티스트 솔단님 만나봤습니다.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www.sbs.com.au/korean에서 모두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팔로우하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호주 뉴스를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통해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팟캐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유튜브에서도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검색하시면 이 모든 프로그램을 팟캐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곡으로는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후 4시 그리고 저녁 9시에는 재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금요일인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나혜인이었습니다.